0: 아, 시리 투유로 타임 고진 바샤 샤와 투스카니 민디에스 그 구루카니 지피 민디에스 그 시큰타오 야크만 아오 큰타오 야크만 시 큰타오 야크 아오 큰타오 디오 큰타오 디오 시리아 시 컴포스 올진 소 구루 아 시 그마 푸투 그마 투스카니 투스카니 울응나 이디 시스템 다 살리 라임베 푸투 시아 세딘나 미살로 블라 디오 에라니민 블라 사마 푸투 그마 블라 그마 다이멘션 데 울응나 마리 소 블라 디오 에라니미아 amayoko tuskatu de amayoko tuskatu duro is bula dio bula faldin composition du time shirma de sidia teori kim kunya bula falduro fallimin bula falduro fallimia dai bula sha de rozina dai gare fimi
1: gare fimi ya sare
0: dai secondly dai next one duro ismia dai waltum gonum bula fu yoro fimi dai bula gare dai fimi ba ya kafandima so ade har kindiyo miro lejin kindiyo miro leja dai kisa ta char mar suluya dai bulin fanda ma system dai continue su lejin gairo har nangu ko bari ndimi sai soro dai bulin ne be adin ne be na mi so ade shi
1: ngala ta wana karantu yayi soro bai na don ha mi na dan serious was on don ne tuman dia mbe ji da ji son yayi kawdo first come ade bayan za ku zo ko zindro ndale ne fa ada akrin yayi ji